0: Hey, what's up? We're Big Bang.
1: 안녕하세요. 언어 월씨입니다.
2: 안녕하세요. 저희는 최진환입니다.
3: 안녕하세요. 나는 샤입니다.
4: The Ultimate Youngsters Radio.